0: 있으니 자리 원년에 택시로 통해 갔습니다.
1: 원년에 자리 원년 갔으니 reference Cape Creek at 1525.
2: Property 921, driver's not exchanging info, looking for a black Ford Bronco versus a black Ford Explorer. Contact me, the involved party, it's 1525, share unit 12.
0: 13, 13.
2: Thank you.